ཁྱི་ལ་རང་ཞུན་ནས་ཉན་ཁ་ལེ་ཡོ་ཐ་ཁ་གི་གོ་སིན་རོ་ཅིག་ནས་སང་ཡོན་ཇ་ཁ་ཤི་རོང་རོ་དུ་སང་ལང་གོ་ཐོབོ་དང་དོ་ཁུང་ཐོབོ་ལོ་ཇུ་ཆེ་ཅེ་དང་དེ་ཡང་བལ་ལ་བེ་ལེ་ཁུར་ཅེ་དང་ཐ་རིན་ཟན་དོ་བ་དང་གོ་ཡོན་སར་ཙོ་བུ་དོ་བ་ཡ་ན་ཉ་བ་བ་དོ་དང་ཉམ་དོ་རང་ཞན་དོ་ཇུ་མུན་རོ་བ་རེ་ཁུ་ཏ་ཁ་ནི་དོ་བ་དང་
바 칭키 테피오 감니 고라 송쇼시구 감비 시로도 대총아 드무루 가데 드제 게콘케 헤고다 다차 샴부소 사니 미션 포주르장구 칸제 츠튼비에 쇼튼 따라 고른디엔비가 칸텐시구 닝니 추르튼갑 자차다 체제 뇨도와 덴자키 토사포구 론탄란야나 양사사데니 녜요시무루 추르 톤조요비 히제 차도와 사이사라 따이시데 뇨도 조롱고 효닝제 렌덴산 야나 토사 쥐그발레 조롱데니 쥐무루 힌도란제니 녜요시무루라 양서제 사동암 야나 바도당 도풍그 자도와 감무루 딱처라 바타체지 제총앙 조롱고 뇌니소 로무루와라 뒤응이진히 구구 섬네 출록의 노체 유용두 자차체가 탄코르제 초 초카당 로 준데 미비 니츠 유메라 양세 따기 시디 니비 자직 시구 니부가 타니스런 조뉴뿐네 원라 마단 제소 준노르 보와 원라 겐고단 초고 네바라 왕부 쉔체지 뿌지 옌네 메옌보구 토카당 동부 첸부 장토보소 여사라 보강토 시구 르코도 자참바치 장부 조왕 양나 조롱코도 모로 강토 시바당 출록의 마치와 응고 시구

ཁྱི
아유다 대니 스와차지 두루남지기 인생이 울로 컴퓨터 울로남 담기 도용 대비 미치피기 하고 통화 끊는 끊는 생활 통화 담기 끊기 커비기 되게 난도나 뭐마 다른 니슈 잡기 흥미기 하고르지 땡대 슈주유 대니 미자 세이 동마 미기 유유 까와 미기 미자 세이 동마 미기 유 주류기 까와 미치 동기 편다 미기 유이기 부조 미기 총기 차가 유다 탱표 고고산 하고 통화 끊는 끊는 이해돼 대니

0: 他们也从他们看着的，嗯，山西东人那么的，过了人真比你，家乡那么的，他也比你，马上星期三末日，他们把我卖了个吧，去年我们救了个吧，能干吗？能给你听了个吧，家乡那那一年你过过的，他不是真的，真没的，所以叫我不学干嘛，可能比起来，哎，真把人用的，他也不兄弟，兄弟怎么的，他是真的，阳光出生第一些年的。
1: 亚他我呢，等给他们念诵成绩，现在帮准备水平，人不行，啊，那差别就啥价钱？下年个农具比什么？你可就准备行个，咱们生意再往啥的发展进来，去年差不多有些，现在老早在忙就，哎，啥都去了，俺多个人，工作加上人力也不是叫没加上人力，用不着，他有上人力了，过了过过，再一他不是就出去加个，他几个马不女主装备的，今年他不是叫你用的个。
0: 太紧了，慢了等。而靠外地的车上，只把行李、干粮、衣着拉进来，车子没见放到人中，人中出来吃饭的，啥家的，他也差不多从十几年吧。老百姓就是从前那年，当时的吃的那个，他哪怕我是落户人中的，我妈他也认。今年我们在满洲那里，今年咱们的出了，今年公车他们，老百姓没他讲本大人嘛，看着一些的作家。
1: 他没生得一口袋一把东西，天天住过移动，国家的国债，天天塞进了，吃都没吃。天天住过大水井，过年下进满天帮别人，一直做家庭，我人三万些个，马他你可就是比心看，人们生意在我控制，啥家啥地地比最近难了，天天我们多些出来的，大了，对不对？我们的大一天的。
0: 看到天里大的，八卦的出入浪里，八卦的烫了点把他娘的，马太阳给大浪沙漠的吃，自己烫了点着，总是差不多人的，烫些毛的，他也搞出了，没那么低的比他重，当过的原来就比，甚至给什么忘记的，搞了你大妈不的，他从搞了外面破张台吃，人家飞机一日他可是想着，马上就上马眼睛，因为他们不，俺们马前帮着吃，就是弄不中了，顶住个地，就是。
1: 各地就是不包吃，农业百万的地，就麻烦他们的组织，大家才他们的预备，就麻烦他们的罗安准备的，你有几斤农作物，啥农他们吃不搞不起来，人家老百姓吃不空，啥的吃，得到村把他们，只能这一个，真的瑞的就不是咋了，办公室嘛，门口搞不空，那么的你有你，当农的路从今农事，村民，让他路的养的可比就艰难，他们。
0: 伢他住地铁都准备安的，他也不去车送，准备安的。今年他住铁路交往的，那么你全部行业加不给，他是一个单程的。今年两个路了，确定开始压了路的，穷人做了工的，多挖大路，目中村长准备的人，其余他们明年等着修的，伢他准备的搞，今年的举办的那么多。
1: 瑞也没住，这边的，中南路中南邻的没住，这边的，就看看瑞也的在，哎，真的，到各地去，没住他妈的，热吃饼子，热吃饼子什么的，硬吃饼，热吃饼子，软吃的，软吃饼子，软吃的，热吃饼子，软吃的，热吃饼子，软，热吃的，各位，功夫比你的还多了吃，还吃饼子，各位，热吃了，软吃的，热吃了，热东西我们叫吃东西，那个过完的就，哎，吃东西各位。
0: 娘，俺们马前帮着的，马队三万就是马队是北京的，可是也过北京的呢。从咱们兵的送嘛，人们他们一大他们人心差松的，搞不得。俺们老百姓兵的，十几个红八百，有几个真的最尊重。天天全国人民的，出钱的了，路走路上，天天弄个人心轻松一点，搞不得。那么各种各位的一个。
1: 前年才能听把他用，走着拍拍的搞着，实际的经过是用钱当着玩的一场。前年没没运动送到什么，人家军队弄送了，天天弄着碰到一年就把忙着，一年就把的，两三天才做了吃。天天弄到了，心里我就是被人的心中的还有，现在忙着的命运，也是你啥的吃的送。前年三大天已经被搞，还能准备他了白了，好不啦，拉手把他们忙不又被搞。
0: 现在老百姓全部也是准备的，我们还有一个也是全的。他搞不设计的，下路的啥的吃，空的啥的，轻巴的，一日的也来讲的。现在东西便宜，出钱还，出租的也来讲。我娃在他就是下边的。
1: 대기 남도나 명 달라 이제 비게 갑. 나르게 동대 중창. 침바당 침지 다가리 육지게. 이나 잡비 비게 된다. 가도 동대 중창. 해놈 침바당 님도 김만 손이 또 비게. 반에 온부 초초비 자. 다게 조가리 이라 잡아. 가르 숙진 중이. 나 이나 잡마 나르 숙진 죽숨. 괜히 동대 서서로 담기 림시 자. 해놈 침바나 살아 차 담기. 갑. 되니? 한지지 공원남기다 자린지 뜻된지지 신조상송 또 공대 공부 섭유기 분반남 배네 사다다 교다탐기 잡제 땡사이려라 야라차 패비지 꺼내 그리고 또 그거 와대 그거는 능가다 패비지 능가지 미유라든 산지탐기지 산진지분 공원남기다 자리 또 사보지 됐나 사진이 띵훈러가지 자 말까지 사당 혼마대 사혼미기 사간바비지 미유지 괜히 쯤에서는 가왕반다 땡초딩하면 미유로 마저마깡능이 아그사이기 아군리네 기보 가소자보 고남지기 네네 대년다유 사도 루키빌라네 마송이 무진자비기 저가 가소 키빌라네 마송이 중국 감수무슨 갈키빨기 라네 마송이 카케세바 문장 로키빌라네 마송이 가소 니마랑샤 네네 갑리기 책을 묵고 삽주 토비기 짱 추지 나보 동당 마지기 자유 코바지기 잡상 먹는 소용성비기 땡기 天地也在你马上下来给你们把骨头打在美丽姐姐中国不讲的多年如今相关红大汉的是没大这些英雄结果吧给你找这个保存那骨头给你一大宗成名的那人当然估计很古如木吃饼的那里满足饼如木那个月姐姐如果东西给你吃饼就不给你如木三天可以下班了没饼家里有保存那骨头空啊也要吃饼的给你这些印度谁的虚巴的天天从
0: 공통진의지 꼬비지, 양, 사이지, 파고, 정성 겸비기, 이미지, 사이지, 내게 보도, 임지, 젠다, 만자와, 사지, 임비지, 갑자기, 상륙민지, 민바, 삐다, 빨간, 라마, 터바, 마다, 민들, 라마, 터바, 대니, 곰지, 아구, 등미, 로마, 치기, 대니, 샹마진, 뽐비기, 릴라, 공원, 넘바, 대도, 패대, 대니, 조강, 소소도, 오종, 로바, 제비, 산지, 대니, 능기, 라럽, 죽순대,
1: 파비기 Ninda Kabu, the big Tala Nobuja, said the Pata Jimmy, because young Kobi, Tata Mucha Batam, the Drumney. Tanitang, the Lishi Indu said, Kona Shippi, the Governor. The Shikando Saman Bumji, the Kobi, the Nani. You sent it, Regi Kando, Matrama, the Juba Kong. Hey, Nimu Mara Pepi, the Governor. Tama, the Rama Kamugi, Yuru, Masanji Tong, Ninja. No, Nimbi, the Younger Daddy, Ma, the game may use all.
0: 옆자로도 가두라 코노 총주로 하이 미유라 가두진이 유바 마두지 내가 무슨 집지게야 마두 사실에 되니 매도 오빠게 남도는 죽게 대니 공기 투심 띵엔들로 넘버 겁니다. 대니 공기 투심 삼목고 와요 보다. 장족이 전신기 자와라 대니 장성 전부 사이지 보조 사이지 하소의 공유비 사이포 보조 걸보데 다 나게서 군런지 대표 못세대 장성 전부 군주라 배지 제무마 사유라 두비 제 이주 제비게 가서 하고서 녹세와 같이 다 등산 제 원아 메이 유도나 개발랑이 패비게 잡을 먹고 걸리지 제 패고리지 갑데 다 내게 제나 고 정하다 하나 그 제나 제나 가시 대니 제나 그베기 주문세 나라 동지다나 니 퓨주오세디 공의 휴비 다 제게 나라 장성 전부 제게 사고도 죽고 농고 체비 동견대민 체비 다 창박가 주기 주문 제게 차라 휴비 제 야보지 제니 냐주 한번 제니 미치비 나 맘에 이룬 숨도 넘겨비 이제 땡아지 주비 갑니 더위 바로 쳐주면 신이 양한 죽라 세워 더위 신이한테 출비 아마 사이 제모 문은 사이 제모 건도 비지 해 가도 요하 되세 장송을 트리 장송에 예수님이 해 아마 사이 제모데 니댕이 메이 유도라 차토 문용 해 제와데 사이 제모 빼가르기 중도를 짠 콩아진 릴레 마도 문용생이 콩놈 중도 저가 대도 주 저가 대도 주 비가 양콩이 이 찍라 패대 상에게 빼할 잡고 직수 손님이 쏟아 세바 고지 공무 달리기 하도 꽁쳐와신 개인들이 공을 깨자 집이 공을 깨자 집어가는 거 공에 쏟아 세바 고지 공무 내게 누가 생긴 꼭 마치나 마주지 쏟아 그 개봉하기 때문에 무용한 이게 매지매 내가 왕도 집이 지금 그냥 가보 좀 보지 다시 지게 뿐이야 많이 무색해 잘라 걸지 걸지 공기 키네 얘네 정성지 뭐 공는 야라 배비니까 양 사다다 중 넘기기 중어 고인나 준비기 예사 가부 제비기 괜히 주주 걸로 꼬아라 양 괜히 가부 뼈지 걸비기 사신 깨반지 된거 뭐 계속 잡아니 공기 괜히 사다다 공진 유다게 사고 도사 깨비기 두루 담기 왕도 깨비기 공기 모두는 냄비에 공기 혼자 공기 제이세 공기슈 제나 연전기 지고 나대자 보통 공남지기 되니 세주도 유주 전기기 주 전부 용이 공남지기 루진나 루이기 지고 냄신기 공노 유주 전기기 내니 사이기 주당 노기 양당 신나 좀비기 루 연고 세비기 땡기 전기 공기 체세니 제남 대참받아 용노 양 남반 자유라 팀이에서 남반 자유라 팀이 해이 지능 하마니게 답줄라 레비 하마니게 답줄는 게 괜히 찔라 이비고 포냐지 가보 막을 거비게 되니 나수 뒤지 때문에 뒤지 내가 저이게 님은 네 괜히 내 남지 인도니 가보게 지니 고자 코스 공부고 거기 라지 걔라 뭔가 찔라 그나 코 남지게 최초세 코 남지게 제일라 에그메게 산주 근식이 떠와라 이시제 칸로마 자게마 옌다 민다와시 또 콘노 주의 비비 칸노 책이 책을 책을 세와시 예비 되게 칸로마데 나 셰 즈마게 유도나 즈마 따일 제보 세와지 되게 능도는 깨와랑니 잠불링이 따이 때가데 내지 체리 따이 때가 되는 유 따이 때가 체리 니모데 나 즈마 양메 제모서 공주순지 모지로마 대도 유 괜히 지기 칸들기 당보 칸들기 존나 친구 또 당보 나이 민박이니 정말 까무 정말 어머는지 내니 지 괜히 름신인게 칸도나 떼니쇼 칸도 마떼나지 이시지 칸도 마탐지 차도 제비지 갑자 찔러 꾸세는 중지 내용 괜히 사고를 인니 칸도 나가 떼나 괜히 찔러 찌부 찌부 라만토비지 띵디 유세게 마다 칸도 마탐지 공을 대놓는 땐 대놓는 땐 전비지 갑자 Yani ma ti gun gong ju la kong yara pe pe ji ka ge go bo ye ba me ji ni yu le le pa ta ta san ji ji nam ji ti ni chu ji ko lo ko ge ji chu ji pu ji ji ji dung han ji ni se ta do tang kan ju lu zung san ji ji zung tam ji ne ji ma tong pa me pa ji ji ni ti ni jawa ka ma pa yu chu ji gu lu pe man ju ni ji chu ji ko lo ko ge ji jawa ka ma pa ka ju nam ji sang an do si ti ki chu ji ko lo ja ka ra tu jin ja ju ki ni yu ne 샤자투비기 주주 콜로코비 주주 프로 제트지도 내이 메시지 다음 아 다른 세당 유는 유자 TV기 간주를 상태 땡주를 생기 통당 유리 넘부든 넘부기 TV기 땡주 괜히 자기 구성 TV기 三级东跟人家讲完门就搞完行事，但你这个那个同工，他们送家出去的能多呢？但你你他说差不多，对就搞完，对就拿出，对就准备就搞的。但他们这个能多呢？人他就公布就说，人家办公下来，但你三级东跟欧罗马准备讲，准备过那么几个，但你那个总不能，但是态度不明一个，这那边的，但你吃的出多呢？ 马前方面的马上马前人工在意出勤部第一月的出勤部第一马前同志恰那月的这里内容来看你带着家里那公主送给一通年天里你给现在给带过车就月的带着进来不要拍不拍的天里三斤就碰上去天里他已经过去他没去去的碰碰这里天里脑子出去家看他已经忘了就被子前面的两个这边的他说附近已经是被子就能躺去
1: 天天做吃的，吃起马前方面的内容，马前同桌吃的也差，吃马前的吃了有些错，有别的，这就不了天了，他们带别的，我们别忙就带别的，带到不了地方，也不了天了，带住如果吃了，再送上话就不用，带点鸡蛋，带上个带大鸡蛋，那你搞完新鲜的，带到了带别的，哎，他们把那么多空了，他们也来不去。
0: 等他有人做，然后可能送你去检测别的，搞个广播一般没的，听个没有了的。他见了没？听见，他从那组也不给，没的，从军了，他也去，他从军了都忘了就别的搞的。俺那他从没有家长，外面东，这边的革命农民带就去，他在等了超级东，站在没的等你，给他叫你，有人特别急的，记不住你。俺那提起公路，给他，一年叫你，一年叫你，人们去就送嘛。
1: 那么几个年龄，考了高级的技能，他家里就没顺带有些的送礼。还给你们安排的八十岁他从红门，现在有些的不安心，八十岁他从红门给他们，他那从新八十岁安心，八十岁他从红门给他们，他那年长没不得，那个八九家里逐渐解决的那个制度，啥都还没对吧？他想干嘛？什么的？现场，这种基本人民都比较不缺，那么几个的呢？
0: 婆娘的安逸些的，你什么家长安逸的？再说了，做嘛安逸，潘州的肩膀安逸，全部是嘛安逸，大脚背、老三安逸，村里边弄安安逸不中，看他们他们年纪除了年纪越小的空气轻了，看你家长门口搞不成，天气不热天冷，他们带别人，我们别忙就你带别人，带到不热地方，也不热天冷，带住如果吃了，再送上话就不用。
1: 在等几人带着个带大姐姐，那你搞完新人子呢？带着那带别，哎，他们把那那么多空，他们他们也来不去。等他有人做，然后可能送你去接人这边的，搞个广播也把没的，听个没有了的。他见了没？听得见？他从那组也把的，他也去，他从对岸的网络这边也搞的。俺那他从没有家长，外面东这边的革命农民，大舅子看在等了超级东，站在没的等你，给他叫你。
0: 六年都把这个记不住，俺那提起公路，咱那一年叫没，一年叫没，人们去就是嘛，那么几个年龄，考了高级的技能，他家里就没分顺带有些的送礼，还给你们安排的八十岁他从红门，现在有些的不安心，八十岁他从红门给他们，咱那从新八十岁安心，八十岁他从红门给他们，咱那年长没不得，那个八九。
1: 家里逐渐解决的那个制度，啥都还没对吧？他想干嘛？什么的，非常，反正这基本人民都比较不缺，那么一点的，婆娘的安逸些的，你什么家长安逸的，再说了，做嘛安逸，潘州的肩膀安逸，村部是嘛安逸，大脚背、老三安逸，村里边弄安安逸不中，看他们他们年纪除了年纪越小的空气轻了。
0: 天你咱那门口搞不成，咱那大嫂搞不弄几天，天你家里就跑家跑送他的，搞的空弄的，带空弄的，开浪，还全把他们啊，他住进了，那也他不接的些，天你就全部空，再也不得养，养的紧的，我不要办了，啥事弄不，他不俺了，什么就东西搞的，没有个大月半的，我们就准出月半的，咱们人多一点的呢，大伙之间，两个可不是外地。 那边的他说这是东北，东北的他说一下，东北弄的空，咱现在多钱？咱现在多钱的？多穷人了，多穷人，可以通过这个出路去去接别的。现在发达，对，啥都特别，三千，六种人，那么那边的现在刚变天土，刚变现在那边的天土，现在给国家给工作，还顺着。 你看你上级产品他们今年忙不松产品他们哪有能产品刚刚刚刚的新闻最重要他就接受的功能发生出这些难的内容天天公布一般他们的马蹄他也不做这个公共就是马蹄发作了就行这么如今的动力在你自己就把这将来别给布置去才能证明一下的那天中午别给的不满意如此天下当然天你将来给别给选的 我们就是给通的肯定能够定定的有不同的路为全部比的你们肯定大部分是我的人啊我们就没什么的人他已经中间到底他已经没在中间交接他也没在中间交接在你们中间交接中间你就当了忘了就比你我在那排骨有什么的空气了现在全部当中的空了比你日本穷中的肯定结果能到把你买下文章你买下文章的人这边可以给你们
1: 他养他做口罩结巴他们养正宗不送的他的头发他们就出人的工作供应的刚才对于主播的罗比的马度他已经你们准备的并不送结结准备并不送结结的三级甲军的举办先把马步的进阶你讲不是马步的举办养举办这准备我不得你讲用我不得养趁着印度印度的空讲用 干嘛差什么那么一年的养差的人比你工他都给你弄了原来比你如果他用的他现在把他们的人心一点一点的分如果他的马戏比他已经处理成本的给你一些的看到满他们的愿意过一直把握家中的愿意过一直叫做家里经啊给你去中中满他们的愿意叫你入比一个他们这边马戏比给你从工弄一点搞得这种啊
0: 咱们该管住个月赛的，今年还有不得出了牌牌，还有没有？建筑给新康，三万多平的建筑，今年内有了牌牌的那个，三万多平建筑给弄到了，一些的三级建筑平的，东三级、高中村村级东大三级，一座他妈的级，两万三级准备的，三级给这些的红包，两级的给弄到，麻辣的养了，谁了？房子准备的，他是抬着月饼，这能给拿了，我准备领了多少的？
1: 三句的语句，这能让你具体的，根据给你这能比，我们二月三，我能比人民也能比月三。他那样讲不是讲就不健康的，他肯定能够讲不，那不是还是用那些蛮多的。这里不比能的，七八的，俺都才的，我们还也讲不，空拍不行，空拍把的，这里东部的，这是个的，空的主办人的，那俺也讲空拍，这里他妈你的，反正能的，养。
0: 在这个时候，要自己那个搞吧的，自己到底自己通了哪种的，在这门在上面，在这个城里人科技过的，在这个我操，没心在这上面，光做这边的，空的，羊他不这个不能了，不能他们人心用处事，他不骂的，还能看差错，这个电子工作，在这个他妈的带不动，不能骗了，哎，准备的搞个羊工出品的，出品的有网的，赶紧。
1: 老板百万就没给，原来百倍，也不听不听，他一步他进了园区，不是错过的，终于，阿公的那家伙的，那几件事呢，面积是了，就没给空的，他这个，现在忙着吧，这个能力很起来，用都没办法就空的，这，这人都通通加班的，很难呀，这上不就用送的，现在都通通加班，成都没给你吧，他们那大就吧，他了，不把见面去，老板百万就没空的去。
2: 他们那大专门的，都通通叫不空的去。成都每天交个专门，天天都通通叫不去，不把的，没中国的，因为空的这些电话浪用这些，空的，抬到街上，人家老板在忙着呢，就交给人家，怎么了？山东连接，刚刚那三百天的中开当把茶馆垃圾送给林州，拉来卡在各个街里去一百的，连接阿爸的，一米里去那么多三九的，他印的林州来去去吃。
3: 杜塞尔三角，杜塞尔三角。现在我们从康松向了杜塞尔三角取经。对于年年修罗年度那个周六，中国节气协约村队协会秋松年北京东角主要是跟的协约村队图，山中间开了秋节里周边牛村粗鄙人力党，有过协约党，北面绿色，接着松针，三腿七点团里。
2: 看着是月初累加七月切空了没的，突然下班了，别急去月初端工不是清不熊村，香港市七天里，我们是把么子，家用三年卡个村霸当，年龄硕大当，住头当，我车专门写的，初年过个初级学霸当，南站孟达街了，年龄更加加油八十，赠送春雨，解开心灵距离，罗安松人。 当理想局可控组政体对长上行节平均团员门额的当理想局可控所南沙百顺一节前带给千里马拉做生意最当冲冲给那所所掐着区域每天人力节门禁退休八当家中当当日所让兄健康团控人主带给千里当甚至退休比谢康大熊小舅拉自己的学退休八十 龙岩南，那些中秋节还结束，马扎古尔洞穴节当出错接通松家当里，谢康南长主角拉得的七月间，在他娘宿墓池九个当松东端家当，当日军兄墓池尼克在周长西边，可控节谢康可有军队上的新月八十。 该党比天津党北京、新疆、崇文、甘肃籍及苏军苏浙党列汤日军北镇村的领队将都中切都错把谁？北镇村地图天津党北京、新疆、崇文、甘肃籍三公里外的三区里新旧西北，特区年龄更加加把么子？天津党枪队外界张振斌觉南直全国错把切扎西把谁？
3: 提人大动，岳母村都当，千里开边娘娘娘学，推母大官所，西湖北有八十，年对三国比，揭开啤酒里，揭开千顷地里里，写都是八些呢。写到这本最学当，满足小学女从所，切空间每次长夜忙不点头，也不是熊娃当，中国本就门头，毕竟请不熊有八十。
2: 三国比人均团购半年，写都熊娃些呢。上节起，迭卡团员写出钱币，感觉他就拉得起把的，全程我所都不退月金。迭卡团员签证，孙家国就国籍，在你退月八当，的确，农郎迭块人家你咋个有八十？迭卡团控孙家写钱，判断签不熊娃当，修头当，比如说迭卡人区域孙家写钱，咱两个安当不退月。 杰克民权跟送区级，你做表现了。杰克民权跟送区级，年度你去旅，到我结伴你送。民间人工党为国扩展起一段千秋冷路走的，民间开立起一段年少小酒的车段行李，龙屯党长峡个民间村里可有节都有八十。
3: 现在去年年修了年多年的着陆，麦区团结党把聚集村里村村集酿制土，协商并购措把谁？现在去年年节人工区村区年节场所，刘家峡村村里区酒池干茶日，每家帮职员们集中参加年级班的七日动画档，再过去军团协军把谁？
2: 麦区区别委员团刚个，请求规制一松，大厅酿制土协商必争。龙阳峡当刘家峡全村酿制土归同协定，每天秋龙扎苏行李，沙埔土当青铜峡所全村出个协商酿制土批呢，全村可多县当彭苏特区牛都当地，全村及乡村门头拉苏协军把谁？ 三国比杰克那边没事都当去你，写都喜欢写呢。小龙年度你去抽驴，到我当铺里结巴巴的。家用姐他常写几里空气，全都加仓九折新品，每天同学一当，吃醋股东过节的写几七八十。对村巴里加起几当差顿朋友巴当，让姐都用钱，写零笔出，出钱木归巴的让姐都用钱，每天吃。
4: 现在中国了。这人出不上街，小错错位都可以去穿了。俺最容易内家生意点了，生活写不了，俺的公司有。让给让了，另一个是恩用。 Melu do xiawi zuni de mai ber sen na la pa ni rang ni jie xin na gu la ni jie zin kong xiong niu nga nan qi

0: 中央民望军区龙清联控仪，中央民望军区龙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列阵属于特色仪。
1: 세글랭게 공감사 샴라 선규르 냠자리 전쇼주인 팅디 선규르 기난 된조보니
2: 시진핑 보즈르 계급기 구치비에 제종 팅조계비에 투참이비에 추소로 중마세 송세 계지나오고타
1: 시진핑 보즈르 계급기 구치비에 제종 팅조계바라 쇼주지비에 고로
2: 중앙조조부 주유부탄 오유랭칸타 냠토 치통알라 소주계면에 빠짐제바타 리지카기 차샤샘비에 구치토담라 나로 쇼누 갸베 고로
1: 시진핑 보스리 계급기 우조나 쇼데 송시에 개진 나와라 계지 지조네 땡조 토브나와의 고르소인
2: 샴팅디 선주르키 낭튜 시브르남 세로나
1: 디가 레군의 비빈니츠 산에 디가 두즈 다와 구베치 죽수민기 나조 계급기 주시 시진핑 딜리사바라 보스리 계급기 고지비에 제종팅 죽계비에 두섬이비에 촌두로 휴거다지 고주도 보스리 냠레기 멍시 땜부 띵디 콜라시비 호조하기 돕쇼 치르동그 시크베 송시에게 진난유 시진핑키 민가라 점닝라 로게 균도 용유루 조신 유바다 콜라시비 호조하기 촉지 정신 타르베 조신 유바데 점닝 니망제라 구디 동외 각제 구쇼스 교류 대단 접지 계지 두법라 균도다 성성 치바다 닝가다 젠로 나소 균제 메바라 퇴신 유베 점닝 땜닝다 레수 동바라 보스리 계급기 예바도 로규기 정규 등진 체토 갸지 콜라시비 호조 계급 튠지 체대 계지 차둔체 호준 체바다 댐바 기룹제기 뉴버튼비 체대 메리기 튠문기 띠기 치로 동거시 대나유 시진핑키 콜라시비 호조 계급기 튠문토 계지 침용 송용 체바다 다왕자냠다 능시라 태주 미제바 주시 시베가 탁주 치부소 계지 제베 시제 체시 송용 체대 계지 제림다 계지 직수 전형과 주교다 최신 이지 미송회 견린치 받다 총만 진로기 다제 튐보로 증대 냠제 계속이 왕자다 뉴버라 송교다 총만 직시 교류주기 편제 치로 동화라 갑교로 치바 점린 요정 직수 교류주기 가져와 양다 균용치 바라 그대 동화 계지 의제 중시 교류주다 퇴구 창도 동화지 제대 공배 조신배 계급기 투접 정신다 땀시의 왕자 치로 동교바 미망 대발 진배 공백기 삼로 타용 체대 냠제 계속이 니동 숨줄로 균두 공백기 트림 통교 체조로 그대 동그 라당제네 된자 주종라 그대 동왔다 수준다 수준 민배 된자지 지글라 튜몽토 카데 줘봐 콜라시뷰 넘시 주종 퇴구 창도 동와 튜몽기 은진 계접 된배 콜라시뷰 미듭 증류 주종기 좀시 종류로 줘봐라 체봤다 사달락제기 튜몽 다르게기 럼보로 은낭 줘봐 체교받지 낸두나유 시진핑키 보세르 침무이 체제 침부 조바다 공배 침부 용화 치바다 니바도 무좀 냠내기 멍시 땜부 땡규 사다 좀라라 땜바다 콜라시비 호조 디디 치베 상제 뜸비 체토 고예 냠내다 니베 냠게 타용다 튜레 제다다 코주 제다 땜부다 샤주 용화라 송교 시직전기 좀라 침부 소교 사드 서규르 그 좀바다 수균 튜레 심부로 사다 튜레 공배 종교를 통해 구제제 제거시 떼나왔다. 시진핑기 보스리 냠레 딩섭도 동규태 중국화 응아 떼나왔대. 직리 미드브징료기 퉁궁 사르지다 군변기 중국인. 중국조기 보스리 계급기 미드브징료 퉁궁 사르지 치둔크 응은라 준대 깨다치제기 비입사르베다 교주 냠레라 갑조로 치봤다. 미드브징료기 치둔 심주 섭중기 소중 치바 미드브징료 고예 중감 떼바제 제주인. 니니 뉴종 마저 뜻디전도 교류에 중국인 중국 조지 보스리 계급기 미세 벤주르 교지록대 집어주대 인류 초가 주부다 세주 뒤투치바 고이 공백기 토사 사바뜨바제기 중국 등교인 중국 조지 상로로 보스리 계급기 협수 뉴종 링대 인일대 벤주 뉴종 냠내기 퍼시 기생체교인 숨니 청진 툴레 냠내기 중국인 중국 조지 보스리 계급기 청진 툰레기 차도 디부족교로 구디 당대 청진기 제뉴 소종다 라제베리 툰레 지두제 체대 청진 변주로 콩빌라 툰몽토 구디 동교인 신이 링뉴 수준 염레기 중국인 중국 조지 보스리 계급라 링뉴 소자 중교로 형대 체봤다 센댄기 말라 되대 수준 내리 촉교로 진보라 툰몽토 구디 동교유 你参加了的呢西点名的所中车局成过营。中国交警部十二阶级苏军期末把苏军南征组的苏军期末把两支团苏军的女别车系平均开领车局。中国交警部十二阶级巡女参加三队别的的车系拉达的车的，再选参加三队的西点名呢特别忙完苏军车局接应。习近平去谈论的中国龙岸镇的车轨九二八高速落实。龙岸镇的车轨九二八呢？中国上岸的空白车系是赢了，证明了卡桥牌年来的三度是强硬。中国不再拖牌空白了，军队啊，国的动画的，就在拖牌七九国也加七路动画，可能是被空白的全国团结起吧。尤其南极不再

0: 根据其结构图立场起板的局部所图国企业忙为客观要求不是小军有从从对促进开列谈这些给他居民损起重镇南站你给他们就所从开展起不是提南天在三百通马的准备起时给他们就过于不是从对部小军有从谈从对小军联系时人为你别国企板主光要义 孔德吉马让给其小区三队的地面部队批给了古地东局他用这个他米特人类他成群部正在所成绩浪在其小区牛从来女部队追求了古地东话他成绩小区所连南三百他毕业三百给新他批给高松话听给成绩其小区七十多七个七十五大东话苏军托小区那边秋队镇子女部七十东话
1: 七列小区给这监督给了外女不七的动画儿规模动画儿你从他马脚在去见宁规批给了兄弟讲吧作为人心给小区吃东西明文被读书归拢在前年小区牛从批给给给边给个卡他你儿跟七不成年龙去图不起归西就不是
2: 第个来过呢别别你出湖南郑州汝城总理马拉马将军湖南都具备实际唐不提示
1: 接动国际数据所披露，大瓦局部内大瓦局级别拍了，中央马拉马给昆明当马给各种能力，你不来追的。根据目前严守有这一项的交流，汝政总委当给罗局新旧刚给朱林宣布合理长期，官方创作创意，护士得意，创作了牛局出品的，南国了彻底级别朱林仓嘛，妈妈了战友，满座村人一间出版媒体被你主播。
3: 成都所教级别主力层嘛，妈妈了转个团可以呢。今年呢，妈妈呢，满座一切都因把空气设备热解决于。你那么老些人，郑州汝城总体昨天托吴屯来的六队七镇屯来空白当我的这没应变就的，城镇变就的规制一切的，听着边界屯来空白嘛了转于。他来到我唐伯呢，团别怕了，三年提个细菌研究所来开来出去日批一。
1: 团在几人的，搞了同居的各种的损失不提，推送不来，加起团聚团队的成就西派的有。天安讲究的冷聚度，三六托三呢，团内的托三的军队群有。汝城总参赛的所来七人间聚集，当最书记，恒飞一，按照五一团内最大剧组组不得，归南苏北组组不，今后苏军所，南站开进组军了，归队脚步当我接，前天，天天的部队空白了。
3: 国内情报研究院协助于，汝政堂把大吉林阿伯子参与班，怀化通道东日长勇总统，如果不出，通道以目标的陈述康度，龙年了大新，各地对马拉马将军各通道局各级行省各班，那么严肃研究。湘江藏部预计结束，中央马拉马启动各级数据所披露，大把中年把的通道东日长勇总统列表。中国中央堂中央三届马顿奥运联钢铁。
1: 通道路，咱这个村都错的，湘江藏部路，长短没进切记，中央马拉马给特区解决，解决了呀，新旧区别，路局托，带来通道村都写笔记有。最令差不切不句，就带来制作托，毛泽东给杨太白对住唐林写的，这位莫秀先别贵州确实断句签约。通道莫久路陈述康给工人郑祥启，马拉马将军级别人，德金嘎家铁人不饿了一万七八的。 鸡蛋的，咋咋吃吧？特别咋咋吃吧？咋咋还想吃吧？咋咋还想吃吧？咋咋还想吃吧？咋咋还想吃吧？咋咋还想吃吧？咋咋还想吃吧？咋咋还想吃吧？咋咋还想吃吧？咋咋还想吃吧？咋咋还想吃吧？咋咋还想吃吧？咋咋还想吃吧？咋咋还想吃吧？咋咋还想吃吧？咋咋还想吃吧？咋咋还想吃吧？咋咋还想吃吧？咋咋还想吃吧？咋咋还想吃吧？咋咋还想吃吧？咋咋还想吃吧？咋咋还想吃吧？咋咋还想吃吧？咋咋还想吃吧？咋咋还想吃吧？咋咋还想吃吧？咋咋还想吃吧？咋咋还想吃吧？咋咋还想吃吧？咋咋还想吃吧？咋咋还想吃吧？咋咋还想吃吧？咋咋 俺做讲究阶级平等，吉林的通道同步模特，逐渐去教书当地，因做南边设计新旧的六种的团在台湾文化团聚的呀，各地同聚饮食交流。明个的湖南去设计团工送中培训的设计人力新旧的解决，设计新旧的六种的拉索对不的，明个所用设计人力有个的两者三对。讲究阶级平等，吉林族群阶级蔡西清波阿族群的呀，缅甸借用的设计三六七十六岁，托萨萨了吧，女秀有个短信员。
0: 这个列库内比维内区，安徽合肥托萨尔区去， 该局天空出的啤酒店是一四第二的店呢。前年七月，春天前去独林集团杀掉他，就得钱吧。前年七月，增加球员，甚至七月乔尼，甚至七月贵宾，群众就有了马赛。头痛，天空前途啤酒七八局，前年七月九个全班球员不是。김주록치인접사지수주균등아라린다와탄뒤니초미김기김주록치인부타부르인부소긴이치대니당주치가외외벌교육부시무신은부르인부타차감인부소비미우제긴이초도처유토종니외용시적특진의추후원가등호긴내수니장호티다욕개매부시合肥蜀南庭园地归起崇明李红起北镇宁波塔恰刚清波地归拿空中途又是九个名牛肩给当我赢的呀用对几个名度及绝不是我在七镇做出几个圆滑超意今天宁波忙起话有着新塔身边所来出别经济做出七百亿呢比就给人塔清不免做出几个连这期今天落下了通勤七百塔今天了能中几遍那次天高天过月及绝不是其实我次第五年的呀穷故事看看他快速出国了全用出现所期就在脱行天南期就这个日常露出给这苍马进堂语其实不是刚才提的明年他留到我班安徽合肥托三回去第二季天空秋对比酒店时一岁的年了第一年今年七月独立起他做得他出现是不是从明给真期责任重重局面给你去这独林堂我真求求我爱接受不他有这么失败了干嘛要过个面其他三不提老林大落提从明的偏不同马赛第二期给你去这就这级别有真给干内讲是有不是我爱其实就个重重是个给图独林堂跟这么来恰三期期第二期行于三个月一岁的那期年纪轻不透图年天儿初度起在他他聚起在就多图七个月把同意不是亲爱金建宁波初度一岁期的那所六天明年固定宁波他加干宁波蓝光托年走康图而及扩康米州而今年出现起在他米特们的地年六七个月不是合肥托萨的级别六天手术参与公司六天明年王永峰起俺最疼托只见了地年提到叔叔所他做不出天南去新坛身边办公所一十九十九月新旧铁塔按住新旧崩塞的照顾塔身边是塔八百日去外部养这铁塔二月内面进去套住几个月解决不是老多卡巴年奥多阿布塔今期国债独天用话天内天空监督就别牌我见给你去这里用着所见去天大几一目他家给你去这了主控也不塔给你就个确保的给我是城市前期记得提建议给你去这增资级别他们记得记得不他从明从而得的准备他去从从给了起去不再进给他们提将多起他们那么撒不及格最近结语
2: 那么确定一样的你的那种对于的批给的给你保障你的那种谈到听见你声音不听你中央陆地的工作给听他们给声音的娘炸的解释
1: 这个内容呢，被别人出。这个忙不明呢，主席习近平给博士的这个结果这边接种厅逐渐把的学生单位松懈开进去。博士的紧张期末六档之的昨天的落出节目台的舅舅的呀，组织开始难的。这个卡给六档之的每日给来往集团错过舅舅的规定东西，归属全部难越解决越。我的随阶级的车座每边阶级两端我有两港给主席宣布党部地面贴的诺瓦科夫一。中国阶级的主席习近平给松懈了，土国的企业忙不穷于。空给科罗什比合作了土国那么的，博士的给中国的罗居空白的儿童出版对南三部的电影。空呢，美德人类的主席开今天秘书官呢送一把的，中国呢铁公铁东林不是银白马色，等到年末年节前的美德人类的每日用了，相对俺这边立刻学的一把贴贴，俺那呢结束依然学就饮食就有。天然集中的选拔输入吧便宜也。主席习近平给博士的阶级给杀掉的空白了规定的习的电影送入西北平均阶级的增拔了规定可能是比较用局局推过长度动物阶级动力不切割些对那我们说等同全国卡案对那我提可能是比全国进步西的平均集体切不切实。按照主席习近平给工作了 갑조르 타지도 제대 로규지 양탑에 초수 랑네 초가다 튜몬토 보세르 침부 냠레기 뷰제 토베 공비라 꾸디 동규 인시 주유 우간디의 계진에 된 기직지 계진 유스프 지모리이 조시 시진핑기 송시에낭 동림바시 뛰어바테 콜러시뷰 중국 침부시 보세르 계급 파르기 냠레규 나르베 십진탑에 자주도 교리신 유바 쳔바다 대 콜러시뷰 호조 콜러시뷰 주교 난쇼교로 나르베 갸치베 디프 코든 체베 중국 보세르 냠레라 니지 체데 조된기 로주 숨바 고조 교리야 리구 지기유 지주유 계급 망부미니 보세르기 중시보 중국 다 냠레 체바라 흉눈 계데 보세르 침부 냠레기 뷰제 토베 공베 응주로 용치 튜무토 도쇼 계수 비디오 제조유 워디 남당 중규 자로 튼조 라다르 우렌키 균리 우윤 러미 환기 보즈리 냠레 람즈데 로니슈 이 외동 초베 로규 람부토 교신비 급데레 중규 라리아 조시 계급기 겐코르데 미르키 레방지 둔 초바 후다 뛰데 뷰제 토베 규직 람지 튜몬토 중규리아 구디 동규 임바테 보즈리 냠레기 멍시 땜부 땡규 임바마세 점링기 튜몬토 다르신 계배 종교를 뛰어봐라 그대장 동교를 제조유 갸가르기 보스리 계급기 레둔 튼주로 봐 갸가르 친지부 벤조 지배 종이 달리라이 보스리 계급기 사뛰다 공비태 기젠댐배 냠레 제대 중재 응세 퇴부터비유 베나킬레 기생 차와 조준리야 그대동왔다 서주킬레기 사뛰 탭스 체제 조교리야 최도를 치바서 더부지 안주 모두 중국다 대신 보스리 계급 현다 파르기 냠레라 구디 동규 인시 주유 계급 망부 미니 조시 시진핑기 송시에 개진기 점링 시디 대닝다 다르게 공배 요마리야 정류 자지 내유 지주유 스벤기 스법 첩시 지구 개제 라베리 더 몰라이 조시 시진핑기 냠제 계조기 왕자 송종 체규 내조 나왔다 공기 송시에 낭 중규 중국대 공간 둔병아 10대 차주라 교류 동림바시 공주라 장대등신 침부댐배 나르베 청용록 둔기 콜라시비 주교마라 두교로 둔인 개침부댐 유지주유 자맨기 미덥징류 개공기 직지 개진 세디펀 루비시이 조시 시진핑기 송시에난 둔배 도시 사르바다 중국 사르바니 콜라시비 사다 툰의 공배 후다 조주리아 구대동배 그슈지 중공시 인바다 종교 로주인항 보세리 계급기 고급 덤진 세대 점링 아르베 청룡아 공배 조교로 끄대 동교 인받다 대대 나랑라야 르바다 이지기 킹 유지 주유
0: 디글레 코네 비웨네 츠 지 조숨니 예문 후사 장제기 데슨비 추는 습시나 조대 아르비키 예문키 아티 출라 카쿠티 업중 앞게 제바타 디다키 예문키 서쿠 망치와 슈킨 스유 지주시 제타나 F중아 멍텀남주 소디 어럽 로동규기 하리디 개별 카마 딘신의 포르웨지 콩세키 카고의 자주 비와 다지 디니 소디 어럽기 라린 따로의 전수식시 지 고담당유부시 제타나 카고의 포구의 서구유토 민치미 강조수미 링매부시 민알 소디 어럽기 티티 제단비매부시 지 조숨니 예문 수슈마키 예문 수슈마탕 후사창제왈 예문 루규 추규 소구타 디싱 지규 링총수 도지 균튜니 튜비 동투추 수슈마키 미니도잠 치미수부탕 후사창제기 미 추동잠 기람도쇼로와 미동창가제라 미균포유 지주부시 예문 연졸키 닌티를 예문 먹튜즈주 미지고구도슈키 비회 세자지 창내 니즈비와싱나 주요 지면티 도기베 치구니니 도구베 치주니파 퇴유 지딘부시 세자나 동토티 후사창제기 미지고구도슈라 푸디타 미미넘주소기 접구체번에 고수부타 디지 동토티 겨조말부 점규키 허타당아디 루규니 니잠키 타이징아디팔 겹규종규 지딘부시 니돈 줍실러러 후사창제기 예문기 계서 산업초비긴키 예문 수슝티 루규총기를 야딘토 내부미치 감미중시 니돈 성니르 다오시발 냠제기조기 동지워 후사창제타 예문 수슝왈 망성조규 추정자부시 디지 망성자배 남바 진어 균형통리 예문토 후사창제기 정조기 사정망지와 존진치부타 예문 수슝기 루규타 실규 존진치비 남부텐부시
1: 세계남부초 공세선교로 년준쇼겐 다와유준라다 人际问题인 리젠긴 쿠르난겐 계산디기라다 3.5라제
0: Mimi da chiki, Nanzu lakbar chukiji.
2: Mimi bu chiki, Nanzu lebur chukiji.
0: Chu chuti chiki.

0: 탑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시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생클링게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 레첸 슈구히 텐디 레첸 키 낭튜엔 조니 지루니동이슈서초류셰슈총퇴뇽총두소토락제사바타춤제사르퍼직뒤토잼듄체베고르타이시야타시디갸조체모구키년조냠레키리우사르퍼투모토쫌구시베고르레딩메링키년조르민니이시야타시디갸조체모구키냠레키쿠급사르퍼냠링체베고르 유사키 뉴규조규르키 중크 켈레기 냠레 갸치르동교 파르톤 사르보 코드윈 제베코 중국타 이집키 무유주 냠레르 유르세 춤제 토베고르스키 샴르 텐디 레젠키 낭튠 십체남 센로나 예차 이시야타 시디갸소 쳔미 지튠 속보 다르키 럼포 냠토 뒤치 냔조르키 튜몽 윈진타 자주지퍼 쥐튠 소르 쳔피 이시야타 시디갸소 쳔미 냔조르키 토림링티 광동 신천토 녜유시 게급타 서퀴 십주라잠타 대신 냠제 계속히 지지타 계지 전속히 튜미 십기라잠키 이지야타 지득야조 제목위키 년조 냠례 딩습도 동결미티 개체 슈리라 딩티

0: 개개기 투몽위치 직토지우타 냠레르덴티 캐베키 게저 체로당티 이지야타 시디게조 체모크위키 벤조르파뉴타 타르게르 구디동치 냔조르키 도쇼 리키수 피유프시 이지야타 시디게조 체모크위키 벤조 냠레젠조키 중쿠 러시베나 고이타 사르투 냠레지키 시경 캡콘 챔부숨드티 이시야타 시디게조 챔무크위키 냠레키 듄규르피 79파 소쇼 권준츠 문진 직튼 총엽시 대전키 우르스 년조석피 진동버 준퍼 다미 텔레포키 민아야 콜레시피 벤조 퍼스교 젠롱 망부체 유친 갭종티 워크토 이시야타 시디게조 챔무크위키 벤조 반윤구치 추고스키 뉴버 티웨 원세 되었다. 이지야타 시디게즈 제목위키 벤조 냠레 전주키 람스위키 냠레 딩섭 체규티 서구위키 베게테 개강 침부대규 중국조키 딩키 제피 원조 캡콘니 조카키 고요고타 튠부대규 냠조르켄키 랭겐시긴시 주입시 컴부지 생규르피 개튠 종예신퍼 볼라 탈리아미다키 고인히 지소민주회화 편춘 삼시섭도동회 동미키 렘부시시 년조르키 계젠덴베 링미르 구디동화타 체진양타 캡자지퍼 망심타 타니와르자와지키 겐치 계진착도쿠르회 남아타 겐쿠르회 년조르쿠르유키 서구키 지디타 딘힌 피게젤러 리키 계진뷰톱지주입시 Pichu Andesi Chindongkang Ki Gunzin Pasi, Misu Rinnu Ta, Chengxi Lady Ki, Chechen Ki Nuju Ta, Senguru Zeju Jidan Le, Gundo Dingsab Dongxin Hu. Lakze Sartu Ki, Chechen Kapi Ki, Nubu Chiru Dang Ta. Ti Gagzi Ni, Senguru Ki, Genchi Dingsun Ji Pi, Ngunju Chakin Hu. Chengxi Jin Ki, Chukyu Le, Guidi Dengbu Donggyu Tu Yu Pi, Ngunzi Na Yu Pi. 공기 이지야타 시디가주 체모크기 년조르키 정진젠키 조교냠요 냠주 홀다제티 제레베리라 구디동타 겐쿠르회 미타브리뉴 구이주소 수십지구피 최고대샤 냠제게소키 콜레시피 캐빌레튼 소녀치켄 종지준퍼 폴레밍키 만수 이지야타 시디게조 제목위키 게제 직도드디 튀모토 피게타 다르게 꼴링타 콜레시피 카즈구도키 네튠 타주지피에 더블럼 튀모토 수십지구시 주입시 시디게조 제목위키 벤조 냠레린진렌소키 종이추 락다조시 피타 커먼 지드키 이지야타 시디게조 침회 년조 투림링디키 초가키 튀모토 고이타 순쇼 응쇼 시디제키 이지야타 시디게조 침회 직튠 소고준교 도쇼 리기소 지달 비규테 셈시 제도조휴 튜닝 덴페 게지슈리키 초가키 나만키 게지년부터 대외 개개키 따단 직도듀디 코너티브세 뇽토도타 튜모키 키벤츠화 냠레러 코회 벤츠 이치 체로조화 포키 미간토니 젠롱 냠스 제규체러 벤토유 지주유시 파키스탄키 남시 군도타 코류 튠조르피 게튠부차 시즈라히 중국타 파키스탄키 벤조르파스캠 니살레코 짐보버시 조준라 경요르구디 당와탄 튠티 게캄니피 냠레키 쪼네티 멍시 지구 조준네 솔레젠키 피게타 당능시 라세 냠레타 슈뉴레슈소 캡공소 갸기단유시 Gachi Pakistan ki mangso ki, jayu nyamle ki chumje ngunji sordu pi, nyanjor ki gyundu ta nguhyu dingsabje ki dadanto ni, jujin yubisi shiji jushya. Mingar nyersin pi, nyedon nishu zhu lu, xiebshu songdun songdu to, lakze sabatang chumje sarpa borchin si, jikdu to yongja jeti. Kolejipu Tsongzhu Gyunche Mibar Yungkyu Yiwang Gukti Nyamleki Kukab Nyamtu Tsunxin Yubshi 第六十集从端从端拖，战端七天通往西北明七天，可去忙学所求月经，让点习俗级别突然发牌，中国交关名人西牌，通往端铁，乒乓菠萝糖，刚才菠萝所给战斗了，陆地冬季节局得不着平衡。 吕素人女也是中国糖，常年秘密冷口香，俺们这套小区从头牛从头拖，拖满十个糖，牛是手指皮，狗是皮破，狗肉人就切一些，他同说的这面拿出去，明色出面拿去，面里侧接地，人对老康头狗头不糖，狗是糖。 出口人不，十几七八岁，年纪轻微两个，住土归不是。个体习俗从头牛从都做脱，给来谈这些干了怎么去？从这用这些地，团在三不谈，从这三不看，你给送就了三顿别拿。南站干了三，通往这边七八十岁。 AI 通讯协讯你第六协讯从端从头去，这档七十七不十十。每套人类你，开讲去，正在明白。我是唐，免去人类，预告，老师说，七天七节课头开不进，体外精虫点不谈，体外怒气，中国协讯来日去，可能是比如说的体外忙活，一万个心愿了。俺们来给一盘通三盘，体外忙活时间，对心又不是。 一些夜谈，现在家族节目归去，研究土地林地难修看，来定没林去研究明年。一些夜谈，现在家族节目归去，推门这些年，朝朝吸引不谈。一些夜谈，现在家族节目归去，俺们来去，俺做了养生加智慧，男子三不是解决。 中国偏见里，三月来得不是热了，老蒋七零月不是热季就月经。况且，女性起来，有关机会给及苦有火。一些夜谈，现在家族节目归去，俺们来提来提梅林社归去，偏见儿童假期儿童谈，偏见给人手七十多岁，但可开心是热季点下，他点给零点提是俺年龄。 广东塘深圳土国族县，一些塘现在家族节目归去，推门这些他给去冷婆，俺们都对别人家去推门问人塘，恰巧这不决定走起又不是，给个塘社区十几了三塘，提醒俺们这个族去这些塘，给其增族去推门十几了三就又不是。
1: 可了这批最高满了了，普及了七八千回，推个不点儿。两档这地，俺们来解决题，观众去推门去，热骨头去又不是。这里不是送别，各团三八去，几个不落着火。菲律宾夸大拉黑，一些夜谈，现在家族节目可以去，俺们来去，俺做了养心加智慧，男子三八岁退休。 来电没领了，那么他电力去俺们来绕得过不他，其中去得不是了，体外那边开店交关个月季就有不是。墨西哥 MP 会研究公司及给德西伯德干卢斯林克，一些夜谈，现在家族节目可以去，偏给着性别变着中文些了。天堂周围新旧街市场一片，别的了，兄弟也不谈，俺们娘娘就接地推木头，眼看着开店交关片，文件钱又不是。
0: 这里圣地亚哥罗平，一些夜谈，现在家族节目可以去。连团主任白立希，俺家去平村西到十多栋位置，各自内部准备接待。平村集团团团长贾吉克，别日拆个准备片，文件签约不是。况且，该可不开花，团长俺们来接过不得，三个人俺家花钱。 俺们俩了，兄弟俩过节就有不是，领地过么做空，来地没领去，俺家明年。他同广东去三江忙不具体，中国南边停车间去，两零五俺们俩西到节有不是，刚住澳三千了，大官接别去，必须安的是，京东刚去工资配息。
1: 人们的列车贴，俺去洋洋节月经。况且，三千天广东塘、香港、澳门节，社会送去。我要看地图图贴，空间贵去，俺们这批给了，贵的暖点贴一片，文件签约不是。地空了，珍珠各自一片，必须签个这个签图就不谈。况且，中国俺们娘亲是真的，中国了。 前开出个题，来地没领他，一些也只对这片，这他开前是图证据，十万元解决下。
0: 珠海横琴区人女崔德康堂人女陆局设计了大锅几个江多天庸老街里费力配乐用作的什么穷有钱空气中国塔年龄切不列陆规几句浪国起尊别女个萨别浪国起其里江多定制别给了规地东西去中国的给客女婿龙女所女个藏面开光所年龄改切东区日过几个月解决下中山重启崖口重启一些崖塔是的建筑节目规矩边角年龄增速期中一区的规矩亲自建国的话帕吉亚西这蓝下东土别记南巡列队部保险铁卡用地阿里给执行所重新给建中塔光飞人类送这些地对某某云别开去电别执行期重组光飞队部堂车基础职位研究局与国会一万国地创作了连续两年保险对于解决于不是空气崖口创作了人中堂参加规矩挖起同样为预警新列参加堂修女列队堂三年提起连续送这起批给年用题一些亚堂是的感觉前面可以变作了危险期重新军队批给了规地动局解析扩端切图片文件切于不是你懂你去做主流预先女局针对年限空而得面对错边给个皮第八组就只有谁劳动直接堂龙女局切三百直接见你维修堂女所女局三边浪过去劳所直接牌中区开来给针错脱针对切别团在堂他去去洗预先四个去女局就局堂陆续去孟西这个人不所去鬼谷堂共有这推动于不是来人能归去明天预先四个去女局主席共有这堂陆续去鬼谷军队安排的中区开来给四个去女局来这堂年龄这个七十多个排动三个扩端切预备文件切下各地政策呢给各地社区给他恶作了赞批女局给列启动古给了赞修于不是落着点热见他送女都知成绩前提醒米特人女他正是电内批给列中会落着去国有库三十不所政策去做内出席的教育不是二零年至操编给客女局部部长马自鲁一起政策去古促在国土而这面子错边给个皮那么近期女局主席军队队形与不同女局点赞给连起不同切记提为唐僧堂军队给女局马拉教书给教书东行于集团空气可能是比陆续归国军队堂切入着心于别就该给念念了兄女给不同女局别具给列举切入动画两者三对堂马内马的东局规地动物界切归不同切不起给参追我堂三控追回陆续评述这对期马教其修切入当地女局马拉给列举堂年秀切入东国系居多中国陆续这些错过参与公司进修艰苦的话下官复议年为了现实预先四国期给各盲批女局求救了规地动物所当地所的二十堂二十面之错边给客阿门所给个起维修堂龙罗所女个三片南昌云切米白盲土前提罗东这些堂至于孟西这个起归国切入庆余几句多上海陆续作破罗东这些参与公司七个前下部冲着堂南昌妥当经理十余亿怎么预先是归途农浪吞空配送错不远灭文看女局三片兰花军队盲土进不堂军体三年提起陆续孟西指挥组军体国有国家军械灭白切入着心血二十年至操兵给个堂所的二十所给个皮女局三军械为对抗期陆续满年军脱不越战维修堂女所陆所界松土之会女局三片他就去世了政策给三年三道图图库签不投不是从下民用我自己女个三别秋对他就举行过了录制几个读解决度空气预下四个期重启组队堂女个三别秋给了军队规定当我堂队体陆续期孟西这个人不期国有科二月切入这里去 社会给推不少个人力，创造了点开明白人心，眼见点有面。文革运人力点起，预设给女个三不堂，陆续给孟西这块，创造了安心配给给，命运别多少全部点有解决多。中国谈

0: 南面小街，苏木兰东为线索，认真在轨迹漫步原来。杨白木认得了，白家的双亲干部也，介绍工作在某个别别开。认真在轨迹，就在当南端年纪确切年纪来把同龄小伙伴的。白家认真在轨迹呢，老久还在人不定把些打，中间的脏东西。
1: 么长当，青团黑的牛尾中穷短，过头细就越别，还将切切为人给定把些衣。么日节七八日么节不啦？认真在规矩，下了钱呐？一人来呀，认真在规矩陪人当对呢，俺东西东哥个人月办呢。别拿，难看看见啦，真把真起来吧。庄稼你们拍吧，家没有得领奖把大不，说讲个给的呢，七叔永安一路。
0: 七叔永安一路，拉萨顶边兄弟，七叔永安一路，不要接乱蹦，搞我动静音，大娃等不七八九安年，加上不要了那么久，幺二月，俺那伯母加上说话用大伯，工厂去给他，缺把呀缺压了缺，哎呀缺最低拉米缺，最低拉米嘛缺拿，下面养殖所以能大伯，工厂多说抢玉米些，现在三级上别干呢。 俺村最低了嘛，配几多？像帮永州月饼么不错，俺村工程半边七个小大伯，什么单位最低能大伯了？俺们哈么东哥把大伯一，今年东位那当东院去七八十万呢，爸妈妈把先去修路去给，也来，怕就拉去修把子，拉去修边搞完走，搞完就被多接，小姐人家两月大伯，月儿也来长不长。
1: 也对，七八千多，俺妈排骨嘛热，军队拢比几多，俺妈排骨嘛热，南家可以军多，班委总经理当大伯，用钱来动啊，妈没六个吃吃，吃吃吃个月多，硬币硬钞吃吃，吃吃吃个月多大伯，俺你过来动位，也得大给，热脏全脱，多拿，南端天，认真在故意各种当龙须，那么，妈把得说西北过吧。
0: 爸妈平时你都接吧，说说就为热娃拉说吧，平常错啦，村头讲忙话，那不多，慢慢接，稍微安稳弄，军多，这气味将俺别个别，过电话怎么子，稍微入局气味解决越多，忙出对钱单，对面是实际接，全老敲个单，王哥对钱，康叔，不对，门店工作对么拉说吧呢？
1: 忙出多大些钱啦？小金眼睛顶边公司黑的就有，公司的大单看么着我那边呢？这些定制小单，对吧？是吧？下任就位，能蹲进去，也当黑注意。蹲多，忙出对钱单，对面是些把去了敲个单，门店工作接对面那个拉锁吧啦？忙出多东林西北，积极着对他拉说话印象。对呢，对面对，没能接。
0: 日当我帮，很看得把刚一那样，我就说，该不去没用啊，全老街三轮都是小别，全家人写了，全给主任点呢，端端端接给当给主村把的西别，一直认得大玩意。老主拍进侬，苏军对他来忙不些，忙娘不了，军进西院了，心中个忙出端进进就妥了样，拍进雄月，我去总是拍进去老主听你些呢。
1: 对面对钱单，对面银呢，得咱接，再给人给单，总是人给定把些米不了，钱你点单，军官推着单，拉了拉，熊不接，嘴巴粗松些银了，对哩，人心再给单，总是接起去拖账定别，到底能把地铁拍接上银？别拿，职工还没黑着，职工那面成吨该接黑米，这是给钱出啊，你就有一保障，你咱得中这个了。
0: 老板半米准呢，这天想吃轮球，下过烹饪泥巴，学把几点干部，怕把老周煮吧。这天压根缺着，月夜滚个着哇，心里难解就呢。第一个人泥泡着，夏日冷清冷着，落日清静静着，暖日吹在香着，向日月娃听着，笑容张全规模，用着三了年着，自行弄得几遍。
1: 给钱配送厕所大伯，也推把账机，没能接没人多，最近单的都比职工接月均差了没黑了。别等接就出了苍蝇人吧，总接怪把来吧。
0: 对面对前街一旦断了，总在人堂天能是七八月吧。第一将俺区别于那些年代街文工艺所忙于日日营黑居民。这不能把向来穷西过的黑经验。穷通该移动为工作的呢，没人忙不能看你的啦，大大昂你把心意。没事街没人家去，这个细节写着穷西呢，认真这个一句。干年并且两种党中三个各追强同个东林西巴嫌疑得有着了中堂党这个人把马子啰嗦党对比女巴扬退避忙出多西欧根据层面各不写了工具对恩错位处南端批送基础党就自己来速动位忙出总言能且切确了有把写的就归宿表姐穷言能张博党南端就在这刚天里没人给说讲人们特别脱车阶段来越别得了穷一些的不要叫穷一送这些第七圈个冷静一这穷一些能对呢这对也能在当虽然三比没事西比乌鲁那部该比动了就下我做主比动了就下我做主部主目前拉行小半招啊压看我也忙我跟看下也忙下大比这种国际电拉逐步逐步去强行下他人往当康巴康镇这拉大家催难中吧第一难度用心也请亲笔动步人过港里高啊日向确立人啊吃了就比目吧娘子一里对吧大部也用骨髓运动起来不愁稀血脏啊你看心里的拿加以破绽着啊你看能力的拿逻辑一里中吧等说拉你配别准部心密密度确认配把牙熊有这人危机坑松大部清仓就把切拉准部洛卡卡瓦拉索巴拉对面接三把当银牙银骨的运气立后准顿接卡达来下有这接装囊当银儿接缺枪拉颠倒人对接三把全把锁南端接切拉帕马兵器逐步逐步接给给罗马接凭最真心面对当西比错误对吧绝版呢穷一节南端做切削嫌疑。你把就这里南端了解你才刚盟用接着原那样才刚人啦趁着周清党才刚一个对着做把西把做切瓦党才党当刚给恰了样一毛把党路径把些盲一把的很多把洋党装那心比切削原啦爹一动用了对吧党因为西比一才呢北端宋真郎毕业外部将兵我党切缺贵比太郎宁波人进把的北南南地我们接了大瓦江扎切瓦有只我们接了北上阿汤切瓦阿区龙比破拉西比刚日恰下我旁刚里头瓦南宋缺把越多打不当强动有只接捉拿当龙学强个原点当让个农村村比也在那拉文藏街别家把脏马子围住七七的电把电别拿过的天把引起干木捏着帮助冲撒罗宋街江帮助做撒马子干木捏里嘴边行不阿扎对着阿扎自为马子南溪下阳自松他不忙得月多拿重新呢自动给小拉别当为解决进这本西边就在这七区定把嫌疑。算吧大地起来重新拉军啊去往南极刚真的都为所写用的样我最接近南端的七区拉那边的桑拿整个都往写地里满一本的地呢东约的一级南端东天的东约本节这话接了对你刚推起文藏写归把嫌疑。这样便拿东约人着罢了一直灾难中吧原是缺难总吧咱那缺难总比若别人内罪的话若别人亲密旅拉诺不门都马送压过这笔小鱼了诺不明那刚一大比鱼儿姐切缺等吞笔一零八档电信东鱼儿怕拉冬天不抽气婆家穷个大步母家家一大步大个也亲怕拉母上家一整个大步冬天东鱼儿姐这话没抽我的多呢念拉短气味穷些啦我所通灵写给有对了对贵别切缺月。多呢这贵也呢这贵能断当切缺了定理三种写把写硬币。有人这切缺当就要穷于切缺月把马写。忙说了很久说了就切人当样情不月。 이와 손바 자지 자지는 평민 자족의 초와 주의를 시비 망출지 인종 인단소린 용하게라 소원이 디는 로주지 두개 소소당 머리 소수 평민 자족 초와당 제동의 인탕 닌제 다와지 준비 미룽 답인바라 해줘 망기노 상로당 조조로 장기 토잔레비 자기비 난둔조나 리미지 제동라 등하당 디당거 제동거 초월 리미 치바인형 머제망보로 유연의빈추 자기 동리시비 공설유엘라 자기지 표미바르지 제동당 도미지지 시초지 미나당 도주 랑거 간당당 풍둔지 촌토비 종전거 남바디에 달체체라 시초지 링당 효치를 딘바게도 주요 로주제 두인人民노 三对党军进行兵在即将起的南顿就在这七圈呢落了去高瓦县一带第一天讲他接多二百县民不然该给人人进吧党该给给三年人进吧该给给就在这七圈人进吧该给给南顿人进吧所忙呀南顿这七圈里也瓦西呢七七瓦党人质来恰七瓦的定别 드레얀 자지 소수 난둔지 치출라 제니 현스르 대디 예와카 시유 빈주의 가지 준비인 자기 예체노 파루비 남바당 주엔탕 희슈 제라 신도 임면당 뚜엔하지 포무 빈주의 가왕은 벌어 시바세 임바디 빈나 중지 로미 로초 쥐비 창리 힘바 나이 중지 想바 라유 시리 차와 야군 조아 메바 라힌 쇼바 인도 디라 시총 조미 니사 양구 상숑 난라 까만 지바 사라 미돈 지바 사다 난치벌도 다가 총진 지바 최결 중이 나와 심의 토른 거친 그조 자린 흉마 토신 강리 가와 다보 인드라 파루비 시조 당 희쇼 강 희나양 지디 난 지비 초다 리비 체도 잡이 응외보 비군이 천바시비 人格高啊休息了扎巴当阴子自瓦当高位心吧团队军队吧恩师对比村比解决原来对恩作为农阴的人原来泡沫平嘴节自动跟着为他把打不当也得打不了定你那我个原先整理的吧没起一浪波娘都歇退吧雄月顶住紧着写了救命国境在给 디나 딘조가 시오디에 간자시에 괴바당 시오 간자시에라 딘조쥬나 창킨 레바인민 주비 자기지레 디다인 랑유 닝바인양 도바유나 초고 중지 차보미장 제동유나 초고 주모 칠라마디 초기야 정화 디유 장마 칠라마디 장초 유바르 디유 싱가르 로단 툰비 이웅 치우라미나 랑루 대지동장 가와 이라문도 郎初德为我吧三金德里去吧阿德拉托伊玛呢不明宫的地域新巴吞巴给当娘东着就行了郎拉多巴米巴拉着归熊亚扎巴特比在给地大尼公都认为在给地大里丁着就有呢诺基小巴当王七瓦县门一巴拉这栋地拉普达人瓦平嘴落吞拉新高瓦县英国巴当这栋给江呢
1: 诺基为那样没其他种团了第一个西班牙把你解决别我这边白家党选择今年这大娃村特巴马西公主人格丁卓党错而决为日瓦党地都个大娃样随不存于西部港铁藏瓦党港铁银巴港一度文瓦党港一度忙物为铁没人说说了大大日月了对给说说了样才给门扎瓦日月 对我们这作为农没人说说天主教育者写不来才门扎瓦人绝不定了没人的人这大瓦党在缺大瓦党退把先一把马西在这的南顿街还是层门的区别没人能应当对该上应后期的定把呢在这的切缺给切缺嫌疑这栋栏就我们懂我的绝病在给 第呢，国庆党不是去吃熊的羊，凭自己自动打定主意，他先写不了诀别，再给几日提答应。别拿，全部越南教学，不来越南抄学，我当确信我们不，即将确定马日。日子没多下哇，刚当七笔改下，龙当不要催讲，没多得慢慢念。啥的日没说不了，连说拉不赢着，心对在心日没。
0: 所讲所吞门头。人故咖啡咖讲。

조남초 향라 라주 뉘치 닌칼레 요타 간자시 규민 고르신쇼 게 사용제 비가스 가시시로 드유나 사랑고 도보당 도쿵 통보 로지키기당 대기 발라 길리 커당 타 리인자

对吧？ 당 고양사라 조벌 对吧？ 야나니와 바도다 년도 르향도 주문조와라 르쿠드 예니 对吧？ 당 캐기 자르 양사다 타 린자시디 기더다 르니와 소지 닌카 모두 응고시구 사용제비가스 캄비나요나 前期 체비호드예니 고라 송송시구 캄비시로도 지청아 주임으롱 가디주치 개콩가 희고당 다자샹부소사니 미신포주승구 칸딘 티뚜시비 쇼딘드라 공정딘빙앙 칸딘구 님바 교조지 뇌치리 요타간다시구리스나 대양외라 자자다 티지 뉴더 댕자저 토사르보구 롱탈람이야나 Yangsa sardini nyeyo shi mzhung. Kyushu tunso yueba hizi, chato saye la daye shi di, nyoto zhongrongga yu nyingjie, zhidis ham, yana tosa zhugu bali. Zhongrong di ni zhu mzhung la, hindong la diwin zi ni nyeyo shi mzhung. Dadong yangsa jie sadong am, yana bado tang dobongga jato yu mzhung. Zhakyaram bata ki di, jitsu nga zhongrongga du ni su, lo mzhung wala, dünyan ngijin yi gu gu. Sun, kyolo ga nui cili yota ganja xe gu zi si na. Zakya chika, takor chi kyuyu kyuka dang, zhuro jundin mambi nitsu yumi la, yangyang dahi xe di, nipi zhaji xe gu la, nipo ga ta nisra junyu bu ni, ngay la mada gisu junor buwa dang, ngay la gingun dang, chugu, nipa, wangbo xunji ji bu di, yini, mei yin bu gu. Toka dan donbu kinbu, jang tobo so yu sara bo gang tu xi gu. Riku tu zhakya batzi, zangbu zhuwa dan, gang tu qi zhongrong kudu mzhuwa, kyulo gi machir ngungo xi gu ba, gi gu. Zhong nam tsu, gong tsimba di na, rangyong nui qi nying ka li, yota gangja gu min go xi.

0: chubu chun chun yoda, taranga nga da mija sibi na sen lin chen no la, nga galo chun chubu chumu yoda la dun chi chwa na, Zhonghua mre jie bao si ge, Guangdong ge, Nintang gu bi, Li gong gu chi ba du, Humen do Nintang si bi ga pe ba de, si shi, hi bi chwa de nyin yin, chi ki ge, lin chen nyin yin do chwa de nyin ge lin de san no dun ru, lin chen gen jo la nga ga chubu chun chun yoda la, chwa de nyin ge lin de shu ji yin. Nada Mijel Xia Chong Nalaga Nya Chong Chulaga Zhubu Chung Chong Mijelaga Lu Chong Zhubu Chung Yue De 千南家达达年新比林青天呢比中龙青年青年空康给龙青家西比兰一级比林青地时我是想准言切记对头的安全林青年班格斯学西比中等
1: 로촌초보초모여다드랑가시비중당휴지투촌노찬도중찬조공존인토가보모촌촌로존추전가로레제노히비중제초보촌초여다라휴지인삼나나모예시라코나케미스와바르제도디바시바르디위티도도차다리다진진소망보초신디에치나리보다제무 치와송조보치도르니시 예보다니 참으리 쿠마초아 남기 조마데 아주 드무 체지체 주아 남기 녀세 주아 남기 노리부키 남기 시시도 드무 깨자데 고지 쿠초르도 남기 바자 저지지라 주아 기가세 제목이 리무나 드니 노리부나 체지다나 조마 하만도 기다고나 외시타 리부키 주아 루라티니 상로주 안제
2: 在国大里他们的库马去往南京卓玛的阿卓节目切记修这些你卓玛的阿卓切记工资来切卓玛的阿卓切记工资来切日本给国大的节目落了汉江我过去呢哈哈日本落这些切了日本落这些我们也挺怕他们的那大国落大的把切记干的心胸切记都
1: 日本给阿卓节目呢录音的探机切记家地也全力大的中间让给录音燃烧所见到清楚一些都这部春秋月的强度中强足工中个不木春秋录音曲中个录音节目是一个中的也没这么一提
0: 这部春秋月的他起一个融融速速个主播啦拉萨南的江学月个 초보이나 니버도 핀수 로센도그지 토머 저거 진라 로커싱가시나 인가 저라 로커싱가 용시 무게 카빌라야 팔라 센티나 저라 로돈 무론조나 쇼소 요스고 대부모 춘춘 로존 추정가 로레 제노 히버가 존던농

0: 야 조금 당에 게 말은 살로 조스리 소리 아트레가 그 태당 부터를 해야 될 사마시 뭐지 산조래
1: 제대로 타코 드리 나 진다야 뭐고 사마시 뭐마 산조 근데디 치사 뭐
2: 버지 산조 버지
0: 제 버지 사체
1: 버지 전에 야야야 야 보모
3: 오
1: 알아래 제도 거기도
3: 요요 아고 아고 저기 돼 아
1: 야야야
3: 야 아고 제도
1: 야야 야 그치 니고야 드디어 제
0: 야 저기
2: 저기 저기
1: 세향 음악제
3: 요요 세향
1: 소지 깨제
3: 요
1: 주마 제제
3: 주마 제
1: 때 모로지 제제 야 그치 니 뛰도
0: 보면 때 루샤자 빠지
3: 요요
2: 대로면 라피도 소향이 쪼개 되지
1: 오 진짜 힘 버렸고 저거 가자 대체
3: 요
1: 다 제대로 도망 되네 다 자 쪼개 제단계
3: 요요 그게 제단계
1: 대 라사브라 단계 야 대체 야 또 보면 또 좋을 거고
3: 요요 나게 아고 저기 소롱즈가
0: 저기 뭐 소롱즈
3: 대체 뭐 보는지 저기 사 와줄래 출라이드 말래
1: 쇼마 쇼마 조제 할파 모히 정나 싫어 매팅으로 따서 열이 리레니스 정도 쳐쳐
0: 그때 맞음에 봄어 조지 델라도 먹고 여기 무슨 크레딧 삼아 모본이요 산톨마
2: 제제 그 졸라 졸라 있어요
1: 졸라 저 쳐고 다 된 것도 로초 일팀 도모 돈을 그들이 드린 거 제가 지시해 그러고
0: 랭어 말에 조 조지 레주링에 기타 마론이 이름 보리트레 로초 일테 담보를 거야
2: 제제
0: 레티티 삼아한테 사투 조제사 대산다 올림티 삼아톤 레티 졸라니요 그 졸라 말에
2: 제제제 딱 거기 조지 드래 사서 좀 보더랜드라 또 졸라야지

0: to ba ji ji bu ji ni nga la ti ji pu ru ga la yin ni jiao mi yin ni jiao mi ren ma chu chu su ma nam ji ge ne ni ko lo ko wi ji che nam ta ga ji ji ma ma sun da yu se de sun bi he ji ni mo na a ji ni ba ta bi cha zo ko ma sun da yu ji de bu ma yin se ba ta bi cha zo ko ma ge ma ga la tong sun ba ta bi ma yin se ba ta bi cha zo ko ma ge ma ga la ni da ma bo de ni ji pa ju ya ga tu ji ja ju ge na tu to sa ra ha bi ju ba 사장님께서 일본 제대로 바다를 괜히 달라는 거 갖고 잠깐나 따서 갖고 넘기게 괜히 달리고 보자 코스 담기 거기 공 넘기게 때 공 넘기 개랑 대전 받은 님 다 가르치다 네 사벌 지에다세 괜히 이거 좀 공 다이 보세요 양 야래진 게 고보여 받는 차수 문분 당고 말은 삼모 뒤동이 갑자 뭐게 다려 받지 놈이게 준주여 받지 잠는 거 비게 괜히 따보 지진 땅거 걸고 세워야지 나비기 하게 제세트 코나 파직 주지기 난데 내요 헨는 공부 해 봐. 다들이 맞지 타이 보도 가고. 제 공은 무슨 말이 봐도 나. 대신 짱마 주신 게 또 뭐. 세니 치기 좀 봐대. 짱가를 배게 뻗이 휴. 헨는 짱무 여자들 나한테. 좀무 배게도 꿈마기 로드티. 해야 짱무 말. 헨니 짱가를 게 배게 휴네. 공은 무슨 게 통네. 헨는 안 나와 띵긴 자유 보통 내루기 찬바비기 님어. 헨니 따고 짱실 세워야 돼. 헨가. 근데 무슨 때니.
1: 他已经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去中间就比他也没
0: 这边不送去讲的，三级讲的，就把你，先把马步的，进去讲不马步的就把你，羊就把这讲的，马步的，羊趁着印度人民的空，讲讲干嘛差什么那么一点呢？羊差的的比你空，他就印度了，伢来骗你，如果他讲的，他去那把他们人心里的一点点都骗你，如果他连马些的，他已经处理长不的。 天天一时的看着满城的，一年过，一直把我家中的，一年过，一直把我家中的家里进，啊，天天去中送满城。

0: 아니 쯧바 제기 요르데 디사바데 응아르존데 데데데리스 기주가 응아르소 칸세 제트고요 말 따뜻지 마티비칼라 따뜻데 그 쯧바가 노노 아 뉴란라보데 지긴노 아니 고 코르니 아니 롱 니스 쯧코로 얘게가 라니 니그 노노 아니 라딘 라서 바 그 고 체크 토탄 라서 바 데서 용 디스라 아니 저리 고 토탄 잖아 그런 모니 아니 체크로 체로 저와 체로 버자 라서 바 덴데 가로 니스 뭐 보용 거 덴데 좀 바데다 가서 덴데 라딘 제다 고진 고로 다테기 내린 데서 다테기 되는 데서라 고 용 이거 덴고 라보데 고 마시 바 다 덴데 그 빼데 저리나 문요 아지요리 딩살라 가서 아 키파 인생케 깨다 치무 인생케 몸부지 타나 제리 다제 고로 덴데 가서 고 마 히바 장게 되는 몸부지 그 은혜 딩상가 자나라서 바고도 지야비 그 좀만 뭐 자좀 대만이 봐 니스로 코로 대고토로 빠트 시야비 그 대만 보고 노나야 다 된데 그 체라서 봐 된데 체로 이자도 봐 너도 이자도 봐 되는 뭐 좀 근도와 다 대다 매이지나 다 체리세 딜 고 체자 그러고 미세 그 된데 그 다 된죠 라서 봐 된데 지고 아니 쯧바나 된데 좀 신이 되고 노는 거 거만 마도 아니 그러 니스 지 그런 아 라네 그 다트 롱 이게 그 라네 때라 다 대자 존나 마지 봐 때라 때니 아니 그 체 그런 거 다 딱차 이게 그 다자 라서 봐 돌 아니 비다 보지 맨행 거 달라 다 하장 다 자자 나 보지 시기사래 된 데인들고 쫑 안조 다제 좀 기바 쫑 잡어도 체르잖아 지 옌게 제야비 좀 대소랑 안조 과야 보지 렌 휘바 렌 터바 옌게 차니 롱고 사자게 때 과야 롱 이게 그 란 토도 마 파용비 가슬라 이게 그 란은 그 돌아 문어 위치 들어 왔더니 다 다제 좀 기바 쫑 잡어지 된데 얘들 공파로 뭐지 그 송여로 자 보니 야가 만지 어세니 수마 나기지 다제 윤루라 쳔바이나 지 다제 윤루 좀 과다 되니 이토고 란은 되니도 아니 좀 알아보지 그 뒷나바 근데 다시 좀 있을 윤우주 고아다 이토가 라네트니 그 쇼르 메바 대니 쇼스 만은 거니 존비다 좀 알아보지 짱 알아보지 된다 대인들 다티지 다 자이 줘서 라서 봐 토탄 라서 봐 대수 그 라네나 난춘 알아보지 저 가춘 알아보지 파셔니 공디 해봐는 게 체크하기지 대니 뉴스지 고 미세지 베징 가는 가는 유니 다 대다 고라 다 공고 커니 아니 저 알아보지 전에 대게 봐이나 아니 자보니 야간전 대비 좀 알아보지 차로고요리 Tene ino zo dati yonkhen ta, tene dati dati gulhonze na sen, ko senkhen nambi gecha, ane lalain ju mikpa de ko net zoni, ane lalain ju kasi la zo de ta, tiga nona, nga zo jiwaang nona ma sunba ke tene, trek totang, yoso laso ba, teso la nanchun da waji maje ni, ane peji maanza je tene yondan da waji shi na, taze ta ngisi rongi yegen ju wika lalain ni la, ta kasa gitu da, mintu lazong da baka. Mintong lazan dhabu ki taku pintong dhabu di ta ani njung riyan dhabu yori wada te mayin ba nge kondi kiba nage ani chisa guru go deso go la tongjung dhabu shini peji laso ba tani mambu ji mayani ani deja pa yin na misa ki chi yondi yondi bi zon dhabu wincha ta ndada ndari siya ki yegi ki lalin ki nona ta yapu ji mungzhunga tenri ki ta nisi mambu ji tenginduwa te yin di sila ta ndada bala chiri siya dili ani ku xatun rodi nudu dreba siya jerumbu ji kisuma na xatun rodi nudu dreba Sate nangye ji chan rukyo yore, dati yone tamale chere zina ta, yige ke lanin sin chile yanko mon deba zon rukyo, tenle zi, tenle ta, laden ji kasila, ta kondi kema nangye, chonche chede yebe, lodar soni maon dalan chede, tapar lojon lepar shizo, ta tenle ge ta nganso, peji mambo, je dreni, yani yande, ani, yonda ton topa yin, ani, pedo chimbo yon gres, ta te, ta laden ji kore zi, ta laden ji kore, ta tenani changya ji.
1: Tienju tsema matei, tinzin da,
0: 乐平村民小区接近的，接近村民那啦，噶顿下。这只拉萨五米七的里，从这里些种子切就近，大家可别用老别菜的，选择新的部位，先送过。呃，等你当地长了，等你现在的吃的是的了，就是吃这个就八个了，大吃。 阎王进去干什么了？俺说拉的得松松巴的，啊，等你把拉丁的松松巴的，他是把的刚的意思吧？那啊，等你二等进那一些吧？是啊，对的，二等进那一，他二等进那一些吧？是啊的，再一查呢，啊，你让二等点别个打那一些，让二等点别个那一的刚的是的打，俺说用哪里去这个打？接着打，哦，接着去的说的，接着打，接着，接着打，接着，我等你了，俺说那二等进那一些个，二等进那一了嘛？哪些个查些呢？啊，你。 人家那一主办人家他那也是把学渣我定义，我他定义的嘛，基本是把那在于厂里他啥子人嘞，农村那边当基本是把是农村的这些人嘞，但农村的这些人个农了，当不早晚上个农了，农村那边的干的就送有的意思呢，今就一个就不了，二当头路那些啥子，今就一个就不了，二当头路那些啥子样的，啊，你讲给他们什么招了？

0: 워거니 칸키랑데 로인 신칸노는 뭐이 드린제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에 그르네 딘디스토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Then I saw Yikrini Nanda, Jotakrini, Sujungrini Tonsola, Mania Compita, Nyapa Lasola, Pinto Toboyo Sanghi.
2: Oh, really? Longing Kapasunya, let's think, Mangi Sodotono, Mugisong Yapu Yetona Chininga.
1: Or a Tanya Botilenga,
0: really?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아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진이 배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네 준지다 답이 통해 되니 나나 저 더도미 배운 게시리 텐제 손상 치기 배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당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비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배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아클라 소닝아 팔라산조이 곰바만창 아사밍에니 치치렌든다 자송어마 리마티 나최 무총게 총래 다제 동투바시에네 치치렌든데 공공수시에 투네마시 나도 아사미니 민세 여버리차 투차만호로 아사미 최 아파라 다른 제 허저에
1: 어 아파 곰바만 저 허저 총마 무술리 허차리 알다다 레와치 허저에 나셰사 옌라이나오 녜 타다루 옌라 진라이 하무고 나다다 무술로 도냐도 옌라나 따사 진로서 아파로 제지로 녀로 히어
0: 아사미 최 옌라는 저인도
1: 아베 같이 고아드 콩그루바데 나리 옌라나 큰로로 치세드 무슬로 제가 냥 못 지나니 무슬로 제산다 심게 녀체라 때네 까무시모 앞이 주바데 여보시고 자지 나요 엄초
0: 제데 아사미 제판저지 끙어님아 동치면 어떻게 용디 제 진짜 세지
1: 녀님이 세시지 Rishi chale mando. Cheron la, rongi gasi, pomo huayi yele nge hako. Nge cheron ni la nge shi mo ba. Aja, che nga yin la la nyambo tiro. Ugo. Nga lo son chika ne, apatunda na une, martin en roma nyu. Tata, nga kere ma lo yiri.
0: Oh yeah, 去给你去追的急忙着。
1: Yeah.

0: 세크가 니명하고 제 조치대서 지정마리바 배목이 송차대야
1: 야스 거기 조치대서 송차지 거기 너보대를 뚫리야
0: 세크가 체지 총기 니만데 진다 시상도
1: 그 다른 공이 시상 공이 등에 콜을 파마제나 뜯어 쳐 로송
0: 에
1: 취다다 사오라 맹어 힘이 로미데 마세네 유난 총대공나 로사송
0: 어 세크가 무척에 대한 유난 총대공나 펜토 제외래야
1: 펜토 제외용 무척에 내 드비 니지리 가시 니지 드리지키 유난 총대공나 희유연네 배모기 희지러나 내부 간단 중지리
0: 터주 니만단다 자킨 시렁기 겐러 연주래바
1: 쉐든다 카몽보
0: 에
2: 주바주자송라스무슈리자가도아고퉁이산주드궁외무샤윤리초다쩨위콩기소수다바디무창가바외주바기부인비무슈로진더여바마시궁외무샤이르마즈비소수부모수초아사미야무슈로나마린주제와드여바시궁외무샤로판무용위키도 무슐로다 아사미 닌지 닌지가 처시바다 궁외 무샤 좀비기 무슐리 아크퉁와다 갈레 봉가구 리병고야 수비와지 제와라디니 가장기 장추장라 워시시로시비 므조 간이 사포히바시 무슐리 아크퉁이 다바다 아사미 기체디 라사로바시 라사라 쳔비 용기 니미 무즈게 고로 퇴바다 뒤디 년주 향고 추바시
1: 这么着吧就直接给我们军队你打把你还得放过去干总去接他从老头给路上接差的那一拿我给打呗头给打把走给的那做人给我给打把一哈子没事了去人家去帮忙贼嘛没动着的是的再干总了去要不去对的你俺去再给我去加个那弄被那么的阿萨米这里接着的没差一句给给去给我们嘛给你倒头不给呀哈哈哈哈
3: 你还过的，咱们忙不起，有点距离上行。我们阿萨米给阿银子，对人，去谁就对着，对了，来就让让谁的。俺去再搞搞了，干巧个动作在呢，俺去打把带走。哎，干巧个工了贼的，就等着九月帮忙贼嘛，阿萨米那么的呢。等你怀疑，你那么先把那人都买着。干总，去查个哪里，确认了中线走。
1: 阿萨明，你那么嘛的，你阿哥就为伯母，你谁么的？
3: 去买印度些呢，民国国馒头，去上那，俺姐姐每天弄一个，没从个阿哥吃完了，伯母给供了一嘛的，去那么人就得要不的，俺等着喝，去打把俺那个，
1: 接着你啊，拉萨再见，打去公门去呢，俺去接的，没接没个的，我，俺那个不白给那张，阿斌子，
3: 走，
1: 我白告诉你，俺做了，弄子的，等那个俺娘来找你啊，走。

0: 아미 따베키 우쿠
1: 라가라
0: 호모디 텐제 참심치도 탈아
1: 탈아 뭐 뉴머사
0: 아 집비오디니 호모님 저거 텐제 뉴무카네 이스이
1: 탈아 뭐만에 뉴머사카라
0: 말해 이제
1: 뭐네 레사체
0: 아지 따비오디 되수아제
1: 탈아 나 뉴머 니세쪼디 세스 야땅 아라제
0: 뉴 초만디니 이게 뭘 쓰기 중에 여러베다 니
2: 까치다바찬바코까치다바찬바까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3: 차로 그바 송장 초제 마셰장 빈조조의 냥보 마라 조토 마송 제장 샤다이다 냐다
0: 이제 가르쳐 버려
3: 동산의 자고다
0: 알레 냐오나
3: 하트 도링 서기 멜로
4: 花开花落，花开花落， 神的传说。
3: 까매 코르조라 때나 다 뒤라 밥샤 쇼! 와,
0: 쌤님 난 더지. 너비게 칭탈해 주의 비밀.
3: 따바오 개녀가라지체, 아바오 중간 날라치. 这句没被山西儿，从前那拉小伙总敢骑，
0: 包，那多给，包多给钱。
3: 来，查个手给你包。